0: 나. 싹도 나왔어 봐. 나오 나오마 나. 니들 나 보이딩마 말릭 봐.
1: 뭐가 우아우글라. 모르네 이 목나 아니. 세이모 뭐가 가히고.
0: 빠세로 안고.
1: 빠세로? 데나. 데나 나무 보자와 데모 빠세로. 가히 가만.
0: 싹도 나. 아이고 나 빨라비. 아토게 하푸냥 아나.
1: 데코 바카다와 타나 디네.
0: 우세 보 파사보티모 하.
1: 볼레야 소다 고네. 와이 루갈. 디디 사루 파리바이. 소사마 디디 고톡.
0: 나보 앙케레 마시고로. 이몽 안낙 이몽 팔레야손.
1: 오. 비사 고사라. 동곤 삽가나 세보카 콘센티도르.
0: 엄마. 브라이스는 안 고드니. 아나.
1: 어, 보고 오기사. 시기다. 히포사다레 모시다. 보고 아쿠 이파케 알람. 군 아사 카불라카오.
0: 아나. 엄마. 세로 아코. 엄마도 간이니. 엄마 고마 박소 박니뇨. 아이 모 카불라카. 카이 나코니. 오가. Ako nga, maningkamutan nga makayo na ko ni.
2: Anak, di ka mo hawa din eh.
1: Di ko mo sugot sa gigayagod ko na. Layas na din eh! Layas na!
2: Anak! Anak!
1: Ay, nagpungi!
2: Ambot ni mo. Muingon ka lang ni anak. Tungod kay dili ka bumate din eh. Inahan ko lahat ang pagbati. Teka ka na.
1: Ay, nagpugog-pugog eh. Basig maapil ka pa niya.